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현상을 보면 언제나 악이 성한 것 같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됩니다. 역사적 현상이나 인간의 경험이 어찌하든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설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자면 그 길은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궁에서 쫓겨난 이후에 대략 10여 년 동안 절대 군주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광야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그 거대한 권력과 비교하면은 한 줌도 안 되는 반역자요. 그 반역자의 무리들을 이끄는 괴수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이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재구성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나 한국사회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성서한국운동은 거대한 초대형교회,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강림교회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자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주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들일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은 똥을 싸다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그 기이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었죠. 그 사건에 대해 저는 사울 왕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6장을 보니 24장에서 행했던 사울 왕의 고백, 그 회개는 바로 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 당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의 입장이 변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를 2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왜 사울 왕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왕과 그 참모들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다윗을 따르는 자 600명보다도 월등한 무기로 무장되고 또 잘 훈련된 직업군인 3천명의 군사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탐욕과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그의 행동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군사적 판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는 지난날 그가 무슨 회개의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 광야에서 드러난 그 현상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사울왕과 그 군대가 여전히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쫓아왔다라는 그 비보를 접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6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의 햇사람 아이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돼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24장에서는 사울왕이 뒤를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다가 딱 걸렸죠. 26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울왕이 또 자신을 잡으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먼저 정탐꾼을 보냈고 그 다음은 다윗이 믿기지 않은 행동을 하지요. 다윗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사울왕과 그 군대의 진영을 확인합니다. 친히 가서 사울왕 진영을 자세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아마 낮에 사울 진영의 정탐을 끝낸 다윗은 밤에 몸소 사울 진영의 중심 사울왕의 처소까지 침입을 합니다. 3천명이 겹겹이 둘러싼 그런 엄중한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직한 부하 아비새를 대동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비새 역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지요.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죠. 모든 군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도 잠들었고 왕을 지키던 사령관 아브넬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신복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의 목숨을 단번에 끊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입니까? 사울왕이 뒤를 볼 때 결정적으로 그를 살려주었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람, 이런 인생 기생충 같은 인생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살려줘야 한다. 이것은 아비새에게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속았던 다윗입니다. 엄청난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고는 다윗이 사울왕의 머리 곁에 놓여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 진영을 가만히 빠져나왔습니다. 24장과 어떻게 다르지요? 24장은 사울의 위기가
다윗 때문에 도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은 다윗이 친히 신복 아비새를 동행하고 3천명의 적진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충신 아비새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아비새는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믿었었죠. 그러나 다윗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들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다스리는 탁월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있었던 지도자였죠. 저 같은 미미한 사람도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동행했고 저를 도왔던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23년 동안 장로로 안수했던 분이 43분이나 되는데 43분 중 7분이나 저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참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7분 가운데서 5분 정도는 저하고 정말로 잘 지냈던 분들입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던 분들입니다. 공무원이나 혹은 회사의 조직 생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의 현장에서는 가장 가깝고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끝까지 잘 지낸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 우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사울을 다시 살려준 그날 다윗의 충복 아비새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라는 다윗의 굳건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다윗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모험을 무릅쓰고 사울 군대 진영의 중심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는가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한 적진에 들어갔을까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 기자가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것은 계시에 대한 무감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은 그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외면적 역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울왕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무백관들, 엄청난 권력구조, 거대한 경제적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주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변방의 사람들,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핏도 없는 한 줌의 비주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의 관점은 사뭇 다릅니다. 이미 역사의 축이 다윗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니는 유랑자, 왕에게 반역이나 일삼는 그런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역사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역사의 그 근본적인 변화를 다윗 자신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죠.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 자신도 24장에서 행했던 그의 회심의 말보다도 훨씬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믿겨집니까? 진실일까요? 예, 진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드디어 거짓 없이, 드디어 사심 없이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26장 25절이 사울의 축복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그랬지요. 성경 기자는 다윗의 행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과연 이 작별이 다윗과 사울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7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왕이 스스로 시작했던 다윗과의 왕권 투쟁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승자가 누구지요? 26장에서는 승자가 누군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승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을 쫓던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 잠자던 그 산에 다윗이 들어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여실히 승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왕과 그 부하 3천명이 잠자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진영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잡히지 않았죠? 왜 안 잡혔을까요? 3천명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천명이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잠들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26장 12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에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뒤돌아 보십시오. 제가 생각한데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 사람, 이런 기적을 진실로 체험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다윗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사울에게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3천명을 잠들게 했던 그 한 가지 사건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이었지만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행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묘한 은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묘한 능력과 은총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과 그 일행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의 용병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다윗에게 시련의 기간이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이처럼 어두운 세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간에도 다윗이 지킨 견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원통한 세월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탈취를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다윗이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실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울왕에게도 깊은 시련이 닥쳐왔지요. 블레셋의 유례없는 총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친히 진멸했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는 명분으로 친히 진멸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제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죠. 신접한 여인의 능력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그 오만 방자함, 급할 때나 하나님 찾는 그 영적인 타락과 무감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처럼 나타나셔서
사울 왕을 심히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몸부림치며 구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책망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은혜가 이미 거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때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항상 다윗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 공세를 시작하자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게 사울의 위기였고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동시에 블레셋 땅에서 근근히 용병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도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구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용병 노릇을 하고 있었죠.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은 나의 원수다. 사울 왕은 나의 원수다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철통같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 생각은 다윗이 블레셋의 충실한 용병이기 때문에 대이스라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수없이 블레셋과 전투했지만 이 전투처럼 큰 손실을 당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은 전사한 사울 왕을 끝없이 애도하면서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왕권 투쟁 과정에서 언제든지 속마음으로 속으로 다윗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하게 사울 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상 다윗은 지금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원투수는 아주 엉뚱한 곳,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총공세, 모든 블레셋 군대의 연합군이 모였죠. 그 연합군 성격의 군대가 총집결해 있는데 600여 명의 히브리인들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역 사령관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역 사령관들은 다윗이 이 대이스라엘 총공세에 참여하는 것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전쟁 중 다윗이 돌연히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공로로 사울 왕과 화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사 전문가들로서는 당연한 염려지요.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사령관들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난감해진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위로합니다. 사무엘하 29장 9절 10절이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지혜는 일체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이야말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정어린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열심히 주를 섬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 원고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두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제 아들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이 각각의 은을 가지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BBN의 8개 언어 사역을 통해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BBN 사역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한 번 더 BBN 사역에 물질 후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BBN 사역에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물질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1: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해도 힘들 때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독하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뭐 그렇잖아요. 괴롭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분이 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진짜 평강이 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0: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전해드리는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으로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냐고요. 그 행함에 대한 데피니션이 분명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원래 말씀을 들어지면 어디까지 가야지 참된 행함, 온전한 행함에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말씀 노릇을 내한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 노릇 한다는 건 뭐죠? 먼저 말씀은 뭘로 온다고요? 돌에 새긴 법으로 온다 그랬죠? 말씀은 소위 선악과에. 그래서 말씀은 율법으로 와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이 율법으로 와서 나를 발가벗기고 나의 죽음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말씀이 나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걸 스킵하고 내가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상황을 행치 아니했다. 그 다음에 행했다는 건 뭐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행함이고 내가 죽고 그죠? 내가 살아서 그 말씀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위, doing이라 하죠. 그것을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반이야 반.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의 그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선악이 따로 있고 생명도 누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예요 하나. 선악과 생명은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소위 말하는 이것이에요 이것. 이 성경책 오늘날을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뭘로 오죠? 선악으로 온 거야. 우리의 발가벗음을 알려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려주고 우리의 사망의 실존을 보여주는 일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없이는 이거는 죽는 자인데 죽은 자인데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대도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리 했는데도 주님께서 난 넌 도무지 모른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했는데. 그럼 불법이 아니라 온전한 법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먼저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사망이라는 나의 어떤 situation, 내가 지금 뭐냐? 사망이다를 알려주고 그 벗었음을 알려주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떤 진짜 너 죽은 자가 뭘 인식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그런 이제 표현을 쓴다면 나의 사망을 인식한 그 장소가 이제 죽은 자를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죠? 오로지 산자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자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그러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먼저 뭘로 오느냐? 보이는 선악으로 오고 죽은 곳에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안 보였어요. 만약에 생명나무가 보였고 선악과가 따로 있었다면 바보병신이 아닌다면 절로 가지. 왜 그걸 먹고 있었냐고. 그 왜 그랬겠어요? 나무는 마치 그 나무가 생명나무처럼 보인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생명나무처럼 보인대도 이것이 마치 지금 먹어도 살 것 같고 그죠? 죽었다가도 다시 살 것 같고 그래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내면은 뭐 다 될 것 같아. 우리 자식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우리 요즘에 잘 안 풀리는 재정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각자 뭐 관계 문제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줄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지켜낸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야 되는데 죽음에 이르지 아니고 이걸 막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문제예요. 나는 먼저 죽음에 이르었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지킨대도 더 디테일하게 아까도 아주 귀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밤,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잘못 알아들으면은 뭐, 무념무상이 된다는 거죠. 무념무상. 이게 잘못하면 뭐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오히려 내가 죽은 곳에서 왜냐면 내가 이것을 지켜내려면 그 방법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목표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생각해놓고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 이건 됐다 안 됐다 자기가 판단하고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 그러고 이런다고 이러면서 하루를 또 속고 사는 거야. 그리고 안 됐는데 된 것 같으니까 됐다고 또 자랑하고 자랑 좀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또 약간 올려줘 위에 올라가서 하라고. 그 사람들 또 따라하는 사람 생겨.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지도자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과 나의 구원의 필요성. 나야말로 이 말씀을 온전케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그리스도인데. 그저 그리스도인데. 나는 진짜 죽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그 심령이 상하했을 때 그 자리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일을 디테일하게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한대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도요. 오히려 하는 자들이 돼요. 오히려 그분이 인도하세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더 인도해 나간대도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이 진짜 자기 무력함과 그 진짜 갈망하고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자신감도 다 떨어지고 진짜 오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포커스가 그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 He's with me, I am with him. 그분도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오로지 이거 하나 믿고 있으면 결국은 그분이 인도하신대도 결국은 그분이 디테일하게 일을 하세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그 월요일날 내가 뭐 분들 몇 분 내가 이게 간증한 분도 있는데 월요일날 만난 분에게 제가 좀 부끄럽지만 내가 다른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월요일날. 근데 왜냐면 우리 동네가 좀 멀잖아요. 이제 여기서 발렌시아인데. 근데 그날 뭐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론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뭐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잠을 청해 하는데 그날은 너무 잠이 안 와. 도저히 올 것 같지도 않아. 왜냐면 3시간 반 잤는데 한 10시간 잔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가지고 뭐 요번 주 설교를 아가서도 쫙 보고 또 밑에 내려가서 또 거나하게 또 밥을 또 이렇게 막 비벼서 먹고 그리고 뭐 이게 딱 앉아있는데 45분이야 4시 45분. 야 이거 이 긴긴 새벽을 어떻게 지내나. 이미 아가서는 이미 인사이트가 풀리 채워졌고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근데 거기가 저희 집에서 다른 사람은 25분 걸리는데 저는 14분 만에 가요. 그래서 14분에 딱 가가지고 15분 만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혹시 또 뭐 그래도 이제 내 얼굴 아는 사람 있을까봐 저게 여기로 왜 왔어 이럴까봐 자기 왜 놔두고 그래서 푹 숙이고 거기에 저 뒤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난 이제 기도 빨리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뭐를 무슨 생각했냐면 내 15년 동안에 이게 너무 이게 좀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떠날 생각을 했어 솔직히. 그래서 이 사역의 이 현장을 떠내야 되는 말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좀 쉬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쉬면서 기도를 아니면 이 사역의 모습을 확 옛날처럼 다시 그냥 극장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체육관으로 돌아가느냐 뭐 아니면 그냥 저 옛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깃발 꽂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순회 전도하고 하여튼 뭐 생각이 많았어요. 이반젤리스트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여튼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떠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움직이는 거 막 떠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떠나려는 쪽을 약간 기울여 하여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는 떠나는 걸 멋있게 생각했는데 이게 인내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인내는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는 그리고 재밌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인내를 안 그러죠. 그건 누린다 그러죠. 힘들면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힘든데 떠나가는 걸 도망이라고 힘든데 있는 걸 인내라 그래요. 그럼 네가 힘든데 있으면 인내인데 힘든데 떠나면 우리는 멋있게 거창하게 전도자라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는 도망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있는 자리에서 현재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아이고 인내를 그 내가 인내하기 싫어서 그러려고 근데 딱 그러고 나니까 maybe 안식월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2: 그래도 할래.
1: 아니, 그럼 할래. 그래도. 아니,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어,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왜 마음이 편해졌어? 근데 그게 뭘 편해졌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해도 힘들 때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독하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곧 뭐 그렇잖아요. 괴롭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분이, 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진짜 평강이 오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아니, 왜 그날 계란 말아서 비벼먹고, 왜 문누리교회를 갔냐고. 사실, 10분만 더 오면 여긴데, 10분만 더 운전하고 오면 여긴데, 왜 남의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냥 뒤에서 숨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나를 흔들어서 거기다 앉혀놓고, 그 목회자의 말, 입술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는 자리를 떠나죠.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날 어디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고 간증을 했더니, 그 신방, 그 비즈니스 하시는 주인이 또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아. 지금 떠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있는 그, 현재 그 상황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에 또 그 응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치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한낱 어떤 이론과 지식에 머무르지 않냐고, 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고 믿어요. 다 우리들의 얘기야. 그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도 나고, 그쵸? 막 아버지를 속이고 양털 뭐 염소 가죽을 붙이고 가서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도 나고, 그쵸? 우리 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자신도 나고, 그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나고, 다 나야 나. 그 성경이 내 얘기들이래. 우리 얘기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행치 아니하며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행치 아니한다는 것이 내가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은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왜 그러죠? 할 수가 없다. 글로 가야 돼요. 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런 주문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음을 우리 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순간 금방 사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죠? 사망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결국은 이제 율법의 경우는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버리고 오라 이런 얘기 안 하죠. 나의 멍에를 지고 그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뭐 아무 하나님 아무도 없이 이렇게 너는 최전도사 근처 가서 엑스트라해라 해서 오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짐을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짐이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얘기는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하는 짐이 되고. 어떤 얘기는 누리는 짐이 되고 즐기는 짐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짐이 되고 즐기는 짐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짐 위에 하나님이 덜썩 앉으면은 그 짐이 어떻게 될까요? 대빵 무겁죠. 우리가 대빵 무겁다고 해요. 하나님 위에 앉으면 그죠? 무거운 짐을.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짐이 몰려져 있는데 내 안에 오셔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짐도 우리에게 뭐예요? 즐기는 짐이 되고 누리는 짐이 되죠. 상상할 수 없었던 무게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친절한 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받들고 그 무거운 짐을 받들고 살려니까 수고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그분을 받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을 받들고 이런 받듦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과 받듦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짐이에요. 나도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17살 때 부활했습니다. 경포대에서 17번 빠졌다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3번 오락내락 하면 죽는다는데 나는 3번을 6번 가까이 이렇게. 왜냐면 17번 내 쉬었어요. 나 살려! 살려! 앞에 이만한 애가 죽고 타고 노는데 나 내 소리 못 들어. 살려줘! 살려줘! 17번. 그래서 결국 17번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남자 자존심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창피하게 구조를 해야지 구조가 되었나. 막 그때만 너무 그냥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한 시간에 두 명씩 빠진대요. 왜냐면 낮은 데인데 고기만 쏙 들어간대요. 그 내가 이제 탁 착취하려고 했는데 쏙 들어가잖아. 무적행으로. 그래서 무적행으로 쭉 빠지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미리 보고 있다가 언제 들어가느냐? 15번 이상 넘길 때 들어가는 거야. 미리 들어가면은 머리 끄레기 잡아당기니까. 다 지쳐서 포기할 때 들어가서 우리 끄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어렸을 때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거기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엇이가 있다는 생각을 그때 분명하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때 죽었다. 그럼 나는 그냥 17살까지 재롱떨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있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또 비슷한 뭐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자리에 앉혀놓고 돌려다 놔요.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기대라는 거야. 뭘까? 그쵸? 하나님도 어느 날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마가교회에 뭐 이렇게 별 일이 안 일어나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15주년, 뭐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다 했으리. 내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15년 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면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거 뭐 죽을 뻔하고 멤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계속 같이 인도하면서 할 때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기대가 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안에서. 내가 그분과 떨어져서 그분을 받들어야 된다면은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빨리 좀 제발 내 머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입술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의 표정은, 나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직도 이 골치가 저 골치가 돼 있을까? 아니에요. 골치가 더 이상 뭐 변할 거 아니에요.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바꾸죠. 안 그런 거죠. 우리를 의무와 사명으로 묶여서 반드시 그분을 업고 왕 다녀야 돼요. That's the big difference. 여러분 이게 딴 때 얘기가 아니라도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겐 무거운 짐이 되고 누구에겐 즐거운 일이 되느냐. 오케이. 즐거운 일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일까요? 열매를 낳기 때문에. 즐거운 일은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반석에서 열매, 이런 돌에서 열매가 있나요? 열매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흙은, 그죠? 흙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물만 계속 공급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흙은? 그죠? 완전히 오죠. 이건 재앙이죠? 근데 흙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씨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고, 바람이 불면, 곳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생명체가 탄생해. 거기서는 열매를 낳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여. 복 있는 자는 즐거워하여. 그 우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은. 그죠? 제가 마가교회 유년부에 대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평가에 예? 저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라고 이제 주문합니다. 복음적으로. 아,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잘 모르니까 복음적이란 거를 뭘로 착각하느냐? 띵까띵까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볼 때 완전히 뭐 완전히 스포일 된 아이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여태까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왔던 걸 율법 안에서 아이들을 묶으면서 또다시 이 일을 또다시 리핏할 것인가. 그래서 난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결론 내렸어. 율법적이든 복음적이든 아이들은 안 된다. 언제 되냐? 애를 낳아야 된다. 이게 망고의 진리야. 부모들이, 너는 절대로 이만 모른다. 애를 낳아야 한다.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야. 복음도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고 이것이 나의 그 씨앗이 뿌려져서 이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곧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이 씨가 그 안에서 발화할 때 찢겨지는 고통, 또 찢겨지는 고통과 나와 연합된 나의 이 토양이 함께 찢겨지고 함께 썩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고 그것에 진짜 각종 걸음이 투입되고 옆에 앉으신 분들을 걸음이라고 여겨주세요. 지금 정거에 투입되고 그래서 그것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올 때 그걸 그 영적 해산의 수고 네가 뭐요? 아이를 낳으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에 영적 해산의 수고를 더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근데 그 일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셋째 낳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낳는 즐거움 안에서 그 즐거움 안의 결과가 뭐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며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계속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막 즐거운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는 뭐 노산 이런 말이 없어. 죽을 때까지 나니까.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아야 철드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무거운 짐을 지라 그러잖아요. 요것까지만 합시다. 무거운 짐을 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죠. 오케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뭐라고요? 지고. 그러니까 그 짐의 주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주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손을 놓고 그것을 하는 주체가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는 안 넘겨줘. 그래서 율법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1% 힘만 있어도 절대로 주님께 안 넘겨준대요. 젖먹는 힘이 남아있으면 젖먹는 힘을 쓴다. 어렸을 때 그 힘, 그것까지 쓴다. 우리는 그것을 넘겨주느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지느냐. 그 싸움.
0: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마가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참 목자가 아닌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사꾼 목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아도 될 어떤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4: 제 8장.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핫으로 가되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았고 여호와 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2: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보기대로 기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그 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니, 저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여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순와의 증손 호다유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비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룰의 손자 스베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형손이요 아이돔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홀의 손자요 말갸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델의 아들이요 야살의 손자여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신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에 수종될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었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메아니, 저는 하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랍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베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형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이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이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이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모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형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다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뇨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마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의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 족장이여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그롯이며, 미그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부그로와 이스마엘과 사랴와 오베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4: 제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 리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라디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하 8장에서 1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미국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해서 큰 부자가 된 김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한 60세 된 노인이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김손 씨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세 가지 생활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60세 된 노인이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김손 씨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60세 되신 노인이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믿음에 대한 체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로 실천하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고 믿음에 따른 생생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생활화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시고 듣고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체험 신앙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시발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싸움들과 모든 고통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0: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을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불리는 이 동역자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축복을 누리기도 하였고 가슴 아픔도 견뎠습니다. 축복이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은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은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언제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앞으로 내세의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도시에서 홀로 있었고 마을스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이곳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곳에서의 사역이 끝났을 때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그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른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수백 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의 평판은 정말로 참으로 나빴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가 해안 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각지에서 선원들의 출입이 아주 잦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도덕 상태는 그 당시에 세계 어떤 지역보다 더 형편없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린도의 평판이 극도로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띄게 부도덕한 여자를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고 유독히 비열하고 사악한 남자를 보고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고린도인화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해는 고린도가 얼마나 악하고 경건치 못했던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짙은 어둠을 파고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 비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평판을 가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바울이 나중에 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결심하고 고린도에 온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때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에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놀랍게 준비된 환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 로마로부터 온 장막을 짓는 유대인 부부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부부를 두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이름하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든든한 도움이 되었는지요. 이 부부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려는 목적으로 내린 칙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올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은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할까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 두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물었든지 아니면 그 부부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든지 제한된 시간 안에 천막 짓는 일을 돕게 바울에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장막을 짓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게 된 것을 몹시도 감사했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져야 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온 원래의 목적은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라는 주된 목적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굴라와 브루스길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로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인사하노라 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어쩌면 고린도 이곳에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께로 화목시키는 복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설명하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세우시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는 바울의 인사에서 그의 사역에 사랑스럽고 섬세한 개인적인 손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브루스길라의 별명을 사용하는데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브루스길라를 브루스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바울의 마음에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긴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동행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세우셔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용기를 주셨고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풍성히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며 우정을 나누며 또한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친구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아는 친구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돕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중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부요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역의 참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세계 각곳에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도시 전역에 완연한 부도덕과 함께 어둠과 죄, 타락과 이와 같은 것들과 대명하는 혹독한 시간을 맞이할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의 복음의 사역을 도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공부의 저자이신 허버드 목사님 부부는 아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고린도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 당시의 시장이었던 그 길을 내려가면서 하버드 목사님은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와 타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목사님 부부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 점포는 어떤 점포였을까 생각도 해보았다고 하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는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십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먼저요 또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분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교훈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회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과 변론만 한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구약 성경을 경청하기 위하여 모여온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과도 또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무리들 속에서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부한 그대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타난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방법도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시에 있는 회당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은 천둥처럼 퍼져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시는 조용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도시,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도시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돌아오면서 날이 갈수록 그 빛은 더욱더 환하게 밝아져 갔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만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대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성경대학은 미국의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바로 원하시는 과목을 택하여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는 말을 했습니다. 소란하고 요란스러운 세상에 뛰어들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없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송 원칙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처음 세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이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늘 청취자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막대기와 매끄러운

0: 돌 다섯 개를 준비해 나가 엄청난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맞서며 결국 그를 눕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골리앗.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탄을 위시해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곧 골리앗이며 이 골리앗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며 인생을 두려워하며 사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우물에 가서 물을 좀 떠오라 그랬습니다. 손자가 물을 뜨러 가서 우물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물을 뜨려고 하는데 그 우물 속으로부터 눈이 큰 눈동자 큰 두 개가 이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께 달려와서 할머니 제가 물을 뜨려고 하는데 우물 속에 눈이 큰 악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떠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 악어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거기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서 물을 떠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악어도 너만큼이나 너를 보고 겁에 질려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년이 손자가 대답하기를 할머니 그 악어가 저만큼 겁에 질려 있다면 그 우물 물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때로는 제가 예화를 좀 어렵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 악어가 저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다면 그 우물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인생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나 자신 바라볼 때 두려워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신감이 생기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같이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늘 우리가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녀야 될 매끈한 물맷돌 다섯 개 중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34, 35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수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경험을 수례하고 있습니다. 아직 20살이 채 안 된 다윗 얼마나 힘이 세면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이겼겠는가. 다윗은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등치도 좋았고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있었고 그는 갑옷을 입은 사람 장군이었고 하지만 갑옷 가운데 그는 겁쟁이로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신이 이미 사울을 떠났기에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신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소년의 입장에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이기는 그런 멋진 모습을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다윗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수례하며 간증하며 자기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해주기를 사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논리적인 귀결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생각해 보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정도는 마땅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처진 것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눕히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내리라. 다윗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패턴을 논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히 초자연적인 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며 사자 곰과 싸워 이겼던 자기의 과거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되새기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정도야 문자 그대로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45도를 넘어가서 다윗이 자기의 전략을 발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다 뛰어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그 무기가 엄청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효과적인 무기였으나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대항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삼고 있지만 내게 있는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는 자기의 전략을 드러내놓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46절 다윗의 싸우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과 단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에게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너희를 이기리라. 명쾌하게 다윗은 선포하며 선언하며 자기의 전쟁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다윗의 승리 및 그 결말이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음을 강조함으로 해서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칼로 이긴 전투가 아니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머니 속에 늘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매끄러운 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은 혹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내가 놔둘 수 없으니 내가 나가 싸우겠노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매끄러운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 소리를 발해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다윗, 그 은혜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또 내 앞에 은혜를 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자 곰과 싸우며 이길 때 내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일에야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생각, 결국은 그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골리앗을 맞이하게 해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갈 수 있으며 강을 건널 수 있으며 골리앗을 눕힐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다음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정말 아름답게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사람의 손에서도, 아마 블레사람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다시요, 여호와의 신이 이미 떠난 사울은 갑옷을 입고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우리 다윗은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함께 사울과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사울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므로 해서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오 떨고 있는 사울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 다수와는 전혀 달리 20살도 안 된 17 정도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번듯하게 멋있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자처했고 공포했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외쳤으며 결국은 홀로 나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쾌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I will remain confident. 나는 확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다윗의 이 경험을 이미 다 해봤습니다. 어둠에 빠져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우리는 했습니다. 나 자신과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죽음과 무기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경험을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죽음과 무기력에 우리가 혹시 또 빠져들어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해서, 과거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를 통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야만 됩니다. 아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에 주님의 베풀어주신 과거의 그 은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께서 또 나를 블레셋 골리앗의 발톱에서 구원해 내시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되어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나의 현실인가 우리는 자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있으면 그분께로부터 부족함을 체험받아야죠. 공급받아야죠.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부족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부족함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를 부름으로 다시 내게 목자가 되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그 가운데 필요한 지혜 주께서 채우실 것이며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약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영혼도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 부름으로 해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I will remain confident.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으며 그러게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가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열심과 이 습관이 우리를 다윗으로 만들어가 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있으며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늘 주머니에 갖고 다녀야 될 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입니다. 다윗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겠다고 그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칼과 창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칼과 창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으나 그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골리앗 같은 난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군대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삶이죠. 38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코믹, 재밌는 그런 코믹 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누가 재미없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 본문의 묘사를 본다면 아마 다윗의 등치가 그래도 꽤 큰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았다기보다는 문제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이 얼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얘기하기를 익숙하지 않으므로 나는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았기에 나는 목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기에 이 군복을 내가 입지 못하겠나이다. 갑옷을 입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는 40절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의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향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군인도 아니었고 감히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닌 것도 알았고 그냥 자기는 목동이었고 여호와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입술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져 있던 그러한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골리앗과 싸움을 싸운 거죠. 43절에 보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약간 열받은 것 같아 따집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은 뭐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너를 개 정도로 보고 나가는 거야. 사자에게 곰 얘기했고 막대기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골리앗을 대결할 수 없고 그 특별한 무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부르던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이미 이 다곤이 소개됐고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망신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놓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던 다곤 신들이 다 꼬꾸라져서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손발이 끊어지는 그러한 낭패를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골리앗의 신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이미 패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다곤 신상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역시 기억했으며 그 다곤 신을 이름을 부르는 골리앗이 또 곧 넘어질 소리를 다윗은 미리 들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절에 이같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를 의지하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또 시편 20편 7절에 노래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과 칼과 창과 단창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물에 비쳐진 자기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골리앗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골리앗에 의해 점령당해 생각과 행동이 이리저리 휘둘림당하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 또 골리앗을 우리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을 눕힌 다윗의 용맹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 맞춤으로 생겨났습니다. 다윗은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발톱에서도 건져내리라.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등치만 커다란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거인 다윗, 골리앗에 비해 몸집은 작았으나 영적으로는 골리앗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거인의 모습으로 다윗은 여기 서 있으며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입증해 보여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우리의 학력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내는 혹 작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거인이 되어 그래 작은 거인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에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노래가 그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다윗으로 그리고 그 노래가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멋있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러뜨리는 쾌거를 주님께 제물로 바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저기 골리앗이 있었고 때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 마음 아프지만 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들 골리앗을 우리는 무찌로 싸워 이겨야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활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작은 거인 다윗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얼마나 복된 입술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지닌 팔인가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혹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여호와의 능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비록 우리가 세상 눈에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거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이 어떤 동물보다도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 65억의 영혼들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일일이 감찰하시며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라

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유,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세계적인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어권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BBN은 8가지 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 방송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언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언어로 된 방송을 잘 소개하시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각 나라 언어 방송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각 나라 언어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뚝이 쌓여 있습니다. 그 뚝을 방축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 방축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결국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 뚝이 허물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난은 언제나 대수롭지 않은 아주 사소함에서 시작되는데요.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지니라 라고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 감정 싸움인 시비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양보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미덕으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사가! 이사가!
1: 네, 아버지!
2: 늦게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은 무럭무럭 건강하고 탐스러운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3: 좀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 두시지. 아, 왜 그렇게 종일 찾으러 다니세요?
0: 아, 저 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식이 아니요. 잘 보살피도록 해야지.
2: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나깨나 이삭의 뒤를 따라다니다시피 합니다.
0: 애가 혼자 벌판에서 넘어질지도 모르고 또 이때에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소.
2: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0: 밤이었는데 그날도 자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려고 꿇어 앉아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때였습니다.
1: 아브라함아.
2: 하나님.
0: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2: 무슨 일이시온지요, 하나님?
1: 내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2: 예, 말씀해 주십시오.
1: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2: 물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 그럼 됐다. 너는 내일 이삭과 함께 산 위로 올라오너라.
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죽여 나에게 바쳐라.
2: 예, 아니 하나님,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1: 너의 아들 이삭이라고 했다. 명심하여라. 나는 그 아이를 제물로 받고 싶다.
2: 아니 하나님! 하나님!
0: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 하나님이시여, 어찌 이 가혹한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0: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차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다.
0: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죠.
3: 아니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산에 간다. 자, 어서 새 옷을 입어라.
3: 이야, 재밌겠다.
0: 잘 모르는 아들은 좋아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들의 몸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힌 뒤,
2: 자, 산길이 험하니 이 나귀에 오르거라.
0: 그는 나귀에 탄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2: 자, 내리거라.
0: 나귀도 올라갈 수 없는 험한 산중턱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리게 했습니다.
2: 자, 이 나무단을 짊어지거라.
3: 네.
0: 그 나무는 어린 이삭을 죽여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연기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3: 그게 뭐예요, 아버지? 칼 아니에요?
2: 그래, 그렇다. 자자, 가자.
0: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칼을 든 채 묵묵히 아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3: 아버지, 길이 험하니까 조심하세요.
2: 그래, 알았다.
0: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립니다.
2: 하나님이시여, 이러실 바에는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셨나이까? 왜 주셨나이까?
0: 이 산은 높이가 881m나 되는 지금의 모리아 산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3: 이야, 여기 제사를 모시는 제단이 있네요. 근사하다.
0: 산 꼭대기에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 제단. 제사를 모시기 위한 돌받침이 거기 놓여있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쏘이면서 이삭은 산에 다 올라왔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2: 이삭아, 이리 오너라.
3: 예. 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2: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야.
0: 어린 이삭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물끄러미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3: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0: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다음 차가운 돌 제단 위에 눕혀놨어요.
3: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파요.
2: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거라.
0: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가져온 칼을 꺼내 바위 위에 갈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한숨을 쉬며 그리고 흘러넘치는 눈물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아브라함. 이윽고 칼갈기가 끝이 났어요.
2: 하나님, 이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0: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친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의 가슴 위에 천천히 칼을 들어 올립니다.
3: 아버지! 아버지, 모르세요! 아버지!
2: 용서해다오, 이삭아.
0: 눈을 감아버린 채 그대로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 바로 그 순간,
1: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2: 하나님, 아니 그럼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1: 그렇다. 나는 너의 복종심을 시험해보려고 한 것이다. 이제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을 분명히 알았은즉 그 대신 저기 보이는 저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라.
0: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신 것이었어요.
4: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2: 야, 그래. 이삭은 어디에 있는가?
4: 아, 예. 양떼를 몰고 계십니다.
2: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4: 아, 예. 분부만 하십시오.
2: 이삭의 나이가 지금 서른이 아닌가?
4: 그렇죠. 장가 가실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2: 그래서 부탁인데 그대가 이삭의 색시감을 하나 데려올 수 없겠는가?
4: 이게 보통 색시감으로는 안 될 건데요.
2: 나도 그 생각이야.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내 고향에 좀 다녀와 주게.
0: 그 고향은 아주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 먼 이스라엘 땅까지 와 있는 것이죠.
2: 이곳은 시골이니 색식감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 내 고향에 가서 좋은 색식감을 하나만 구해오게. 내 조회가 장가를 가서 많은 자식을 거리는 것을 봐야 죽을 수 있겠네.
0: 아브라함은 이미 많이 늙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으로부터 어서 빨리 손자들을 보고 싶은 것이었죠.
4: 염려 마십시오.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브라함 집안의 집사는 다섯 마리의 낙타에 선물을 가득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그 여행길은 거의 두 달이나 걸렸어요.

0: 아이고, 겨우 도착하였구나.
1: 해가 질 무렵 집사 일행은 간신히 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2: 나으리, 여기까지 왔지만 어디 가서 색시를 구합니까요? 내 거리에서 북을 치며 소리 지를 일도 아니고요.
0: 글쎄 말이다.
1: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0: 그만, 저기 우물이 보이지?
2: 아, 예. 아무도 없는데요?
0: 아니야, 아니야. 곧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올 거 아닌가?
2: 예, 아가씨들이 오겠지요.
0: 그래. 어디,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아가씨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야.
1: 집사는 나무 뒤편에서 우물가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어 마을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2: 아유, 많이 나오는데요?
0: 그래, 잘 보고 있어. 저 중에서 틀림없이 우리 도련님 세식감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일세.
1: 아가씨들은 웃고 떠들면서 우물가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가씨가 문득 눈에 띄었어요.
0: 저기 저 아가씨를 좀 봐. 저기 아무 말도 않고 얌전히 물을 깃고만 있는 저 아가씨 말일세.
2: 아, 예. 얼굴도 아주 천사처럼 예쁜데요.
1: 사람은 한 번 보는 순간 뭔가 예감이 있기 마련이죠. 그 여러 명 되는 아가씨들 중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아가씨.
0: 맞았어. 바로 저 아가씨야. 우리는 저런 아가씨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1: 집사는 문득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 하나님, 저는 지금 저 아가씨에게 가서 물을 좀 먹을 수 없느냐고 묻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상냥하고 예절바르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 해준다면 저 아가씨를 우리 도련님의 색식감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 이윽고 집사는 우물가로 다가갔어요. 여인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데
0: 저 아가씨.
1: 집사는 고요히 서 있는 그 아가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0: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요.
3: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 아가씨는 공손하게 건네는 것이었어요.
0: 참 고맙습니다.
1: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아가씨는 다시 공손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3: 저기 타고 오신 낙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끌고 오시면 물웅덩이에 물을 부어드리겠습니다.
0: 오호, 어쩌면 이렇게도 내 짐작과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아가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아니, 아브라함이라고요?
0: 아십니까?
4: 아다마다요. 아이고, 그 아브라함 어르신의 아들이 벌써 장가 갈 때가 됐단 말인가요? 이런 우연이 있나?
5: 아브라함 어르신의 아들이라면 우리 딸을 기꺼이 드리고 말고요. 정말 잘 됐네요.
1: 그날 밤 중매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이삭은 먼 땅에서 색시를 맞이하여 장가를 든 것입니다. 새색시가 먼 땅에서 이삭에게 시집을 왔어요.
4: 오느라고 고생을 했다. 너는 정말 너무 이쁘구나.
5: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는지 걱정이 됩니다.
1: 며느리를 봐서 행복했던 아브라함은?
4: 이삭아.
6: 예, 아버지.
4: 아무쪼록 너는 이 애비가 못한 일을 다 해야 한다. 훌륭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참뜻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겁니다.
4: 그래, 이제 너희를 보니 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1: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낸 후 나이 175세가 되어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비록 그는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낸 일은 별로 없지만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와서 부지런히 일하여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린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것이죠.
6: 아버지, 어머니가 잠드신 곳에 함께 묻어드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1: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지만 이삭은 아버지처럼 아직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3: 죄송해요, 여보.
6: 자식이 없는 것이 어디 당신의 잘못이오?
3: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봐요.
6: 그럽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실은 나도 하나님께서 주셨소.
3: 어머나, 그럼 더 잘 됐네요.
1: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6: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가족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몸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 마침내 그 응답이 있었어요.
3: 여보, 아이가 생겼나 봐요.
6: 정말요?
1: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3: 여보, 암만 해도...
6: 왜 그래?
3: 쌍둥이인가 봐요. 안에서 서로 싸우는 느낌이 들어요.
6: 설마...
3: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1: 사실이었어요. 늦도록 자식이 없던 이삭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7: 아니, 이 애는 왜 이렇게 온몸이 붉지? 붉은 털로 덮여있네.
6: 그러면요, 이름을 애서라고 부르지요?
7: 그래요, 붉으스레하다는 뜻이니 그러면 좋겠네. 그런데 이 둘째 아이 좀 봐요. 제 형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네. 영리한 녀석 같으니.
6: 그러면 야곱이라고 해야겠군요.
7: 아유, 그것도 괜찮네요. 눈치가 빠르다라는 뜻이니까.
1: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 두 아들과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3: 작은 애는 얌전한데 큰 애는 좀 거칠어서 걱정이에요. 항상 나가서 싸움박질이나 하고요.
6: 남자는 그런 점도 있어야지. 상관 말아요.
1: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이제 파란 많은 미움과 사랑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가정에서 길러진 성격 탓이었어요. 가정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은 이 인간은 자기한테 잘못하는 인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일례로 그 광야에서 그가 머물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죄다 끌어모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가서 말리는 바람에 간신히 그 일이 무마가 됩니다. 또 왕이 된 뒤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또 얼마나 성적인 욕망이 강한지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인간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그 일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에게 잘못한 신하는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요압 저 인간을 그냥 두지 마라. 그러고 다윗은 죽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뭐냐? 요압 저 인간을 절대로 살려주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실제로 죽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이거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이거 여러분 복받을 만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느냐? 예수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왜 다윗은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냐? 어떤 사람이 주님이 구원하실 자인가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다윗 저런 인간이 바로 내가 구원하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복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입에서조차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모델이요 모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모형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인지를 보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인구 중 13%만이

0: 주중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만에 대한 얘기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야 되네? 교회 와서 그냥 여러분이 간신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한번 학교 가서 백날 그 말을 해보세요. 누가 믿어주나. 수업시간에 죄다 진화론이나 가르치고 얼마 전 책도 나왔던데요. 신은 없다. 과학만 있을 뿐.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삽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 그 인간은 또 책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얻어맞고도 죽어도 신이 없다고 아주 순교를 각오하고서 사는 인간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도올 김영호 같은 인간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영향력은 뭔 영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도 다 휘슬려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다음 주의 삶도 뻔합니다.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서 항상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분을 믿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신다면 좋겠다. 이 다윗도 자기 왕권 강화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적인 행동한 게 뭐가 나와요, 다윗이? 다윗 왕이 즉위했을 무렵부터 신앙적인 내용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은 정치만 했어요. 일상생활하고 정치만 했고 그냥 일상생활에 찌들어가지고서 그날 그날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도움을 주시사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할 모형이기 때문에. 아이고 바리새인 사기관도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을 금식했어? 세 번을 금식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몇 번을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남을 구제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세리와 같이 나는 행동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요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사는 걸 싫어하십니다.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는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 기억하냐고. 하나님은 오히려 물으세요. 너 날 왜 기억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 그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너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를 기억하는 거잖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그거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다. 너희의 행위로 인해 죄책감을 가진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무감각한 그 마음을 원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감각한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과 다이도 먹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점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에요. 나를 봐라. 나 죄인이다. 나 같은 인간도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나와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도 구원받는데 여러분은 구원 못 받겠느냐. 꼭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13% 정도밖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13% 정도밖에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들으면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전 교회 다닌다는 게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야 나도 구원 받는데 너는 못 받겠냐? 너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쟤도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겠냐. 그 말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입니다. 봐라 나는 주인의 괴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냐. 너무나 여러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들이여 다 몰려와라. 우리 조상 다윗만 해도 보십시오. 그렇게 악한 인간이. 아, 난 정말 다윗처럼 악한 인간을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다윗이 구원을 받잖아요. 의로운 행위하고 없는 다윗이 구원을 받고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거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형. 예수의 모형으로서 죄인을 내세우시면서 이런 죄인도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너의 삶으로 의로운 삶 아닙니다. 죄악된 삶으로서 증언하라. 그게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서서 잘 비치지 바르세이들처럼 막 빛을 바라고 있으면 예수의 빛이 잘 안 비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바르세이들 쓸어버리게 원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거예요. 오직 죄인된 자의 모습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서서 잘 비치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의 통로로 사용하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받은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의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으시고 사람들을 향한 죄악의 모델이 되십시오. 일부러 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볼 세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 .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래는 고백이 아니라 구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롭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장씩 들어있는 작은 봉투에는 함께 수백만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한 번에 한 알씩 당신이 심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앗 뿌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하셔서 씨앗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가 어느 탄광촌을 방문하여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마쳤을 때에 한 광부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값이 있건만 공짜라는 것이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군요. 뭔가 값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무디가 당신은 오늘 갱 속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백 피트나 들어갔지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거야 간단합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으니까요. 그럼 승강기를 탈 때에 돈을 냈습니까? 아니요. 승강기 회사에서 다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광부의 말을 듣고 있던 무디가 이때 즉각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승강기를 탈 때에 버튼만 누르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의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교회 대학생 청년이 리스닝이 100% 되는 것을 보니 한국이라는 것이 실감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붐이 일어나서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이제 소수특권층의 사치가 아니지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또 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곳 언어가 모국어처럼 쉬워져도 모국어로 듣는 설교와 모국어로 부르는 찬양만큼 우리들의 영혼을 깊게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 선교사님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현상을 보면 언제나 악이 성한 것 같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됩니다. 역사적 현상이나 인간의 경험이 어찌하든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설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자면 그 길은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궁에서 쫓겨난 이후에 대략 10여 년 동안 절대 군주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광야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그 거대한 권력과 비교하면은 한 줌도 안 되는 반역자요. 그 반역자의 무리들을 이끄는 괴수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이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재구성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나, 한국사회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성서한국운동은 거대한 초대형교회,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광림교회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자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주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들일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은

똥을 싸다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그 기이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었죠. 그 사건에 대해 저는 사울왕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6장을 보니 24장에서 행했던 사울왕의 고백, 그 회개는 바로 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 당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의 입장이 변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면서 사울왕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를 2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왜 사울 왕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왕과 그 참모들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다윗을 따르는 자 600명보다도 월등한 무기로 무장되고 또 잘 훈련된 직업군인 3,000명의 군사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왕에게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탐욕과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그의 행동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군사적 판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는 지난날 그가 무슨 회개의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 광야에서 드러난 그 현상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사울왕과 그 군대가 여전히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쫓아왔다라는 그 비보를 접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6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돼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24장에서는 사울왕이 뒤를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다가 딱 걸렸죠. 26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울왕이 또 자신을 잡으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먼저 정탐꾼을 보냈고 그 다음은 다윗이 믿기지 않은 행동을 하지요. 다윗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사울왕과 그 군대의 진영을 확인합니다. 친히 가서 사울왕 진영을 자세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아마 낮에 사울 진영의 정탐을 끝낸 다윗은 밤에 몸소 사울 진영의 중심,
사울왕의 처소까지 침입을 합니다. 3천명이 겹겹이 둘러싼 그런 엄중한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직한 부하 아비새를 대동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비새 역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지요. 다윗과 함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죠. 모든 군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도 잠들었고 왕을 지키던 사령관 아브넬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신복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의 목숨을 단번에 끊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입니까? 사울왕이 뒤를 볼 때 결정적으로 그를 살려주었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람, 이런 인생 기생충 같은 인생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살려줘야 한다. 이것은 아비새에게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속았던 다윗입니다. 엄청난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고는 다윗이 사울왕의 머리 곁에 놓여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 진영을 가만히 빠져나왔습니다. 24장과 어떻게 다르지요? 24장은 사울의 위기가 다윗 때문에 도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은 다윗이 친히 신복 아비새를 동행하고 3천명의 적진으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충신 아비새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아비새는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믿었었죠. 그러나 다윗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들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다스리는 탁월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있었던 지도자였죠. 저 같은 미미한 사람도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동행했고 저를 도왔던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23년 동안 장로로 안수했던 분이 43분이나 되는데 43분 중 7분이나 저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참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7분 가운데서 5분 정도는 저하고 정말로 잘 지냈던 분들입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던 분들입니다. 공무원이나 혹은 회사의 조직 생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의 현장에서는 가장 가깝고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끝까지 잘 지낸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 우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사울을 다시 살려준 그날 다윗의 충복 아비새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라는 다윗의 굳건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다윗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모험을 무릅쓰고 사울 군대 진영의 중심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면 두 사람의 갈등이 끝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는가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한 적진에 들어갔을까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 기자가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은 계시에 대한 무감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은 그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외면적 역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울왕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무백관들, 엄청난 권력구조, 거대한 경제적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주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변방의 사람들,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핏도 없는 한 줌의 비주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의 관점은 사뭇 다릅니다. 이미 역사의 축이 다윗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니는 유랑자, 왕에게 반역이나 일삼는 그런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역사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역사의 그 근본적인 변화를 다윗 자신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죠.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 자신도 24장에서 행했던 그의 회심의 말보다도 훨씬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믿겨집니까? 진실일까요? 예. 진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드디어 거짓 없이 드디어 사심 없이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26장 25절이 사울의 축복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그랬지요. 성경 기자는 다윗의 행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과연 이 작별이 다윗과 사울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우하지 않았습니다. 27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왕이 스스로 시작했던 다윗과의 왕권 투쟁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승자가 누구지요? 26장에서는 승자가 누군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승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을 쫓던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 잠자던 그 산에 다윗이 들어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여실히 승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왕과 그 부하 3천명이 잠자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진영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잡히지 않았죠? 왜 안 잡혔을까요? 3천명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천명이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잠들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26장 12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에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한데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 사람, 이런 기적을 진실로 체험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다윗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사울에게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3천명을 잠들게 했던 그 한 가지 사건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행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묘한 은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묘한 능력과 은총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과 그 일행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의 용병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다윗에게 시련의 기간이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이처럼 어두운 세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간에도 다윗이 지킨 견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원통한 세월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탈취를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다윗이 온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실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울 왕에게도 깊은 시련이 닥쳐왔지요. 블레셋의 유례 없는 총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친히 진멸했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는 명분으로 친히 진멸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제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요? 신접한 여인의 능력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그 오만 방자함, 급할 때나 하나님 찾는 그 영적인 타락과 무감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처럼 나타나셔서 사울왕을 심히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몸부림치며 구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책망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은혜가 이미 거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은 그때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항상 다윗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왕에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공세를 시작하자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게 사울의 위기였고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동시에 블레셋 땅에서 근근히 용병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도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구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용병 노릇을 하고 있었죠.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은 나의 원수다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철통같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 생각은 다윗이 블레셋의 충실한 용병이기 때문에 대이스라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수없이 블레셋과 전투했지만 이 전투처럼 큰 손실을 당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은 전사한 사울왕을 끝없이 애도하면서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사울왕이 그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울왕과 다윗의 그 왕권 투쟁 과정에서 언제든지 속마음으로 속으로 다윗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하게 사울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상 다윗은 지금 사울왕보다도 훨씬 더 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원투수는 아주 엉뚱한 곳,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총공세, 모든 블레셋 군대의 연합군이 모였죠. 그 연합군 성격의 군대가 총집결해 있는데 600여 명의 히브리인들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역 사령관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역 사령관들은 다윗이 이 대이스라엘 총공세에 참여하는 것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전쟁 중 다윗이 돌연히 돌이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공로로 사울 왕과 화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사 전문가들로서는 당연한 염려지요.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사령관들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난감해진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위로합니다. 사무엘하 29장 9절 10절이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지혜는 일체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이야말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정어린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열심히 주를 섬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37편 23절
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 원고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두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제 아들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BBN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방송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1: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해도 힘들 때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독하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뭐 그렇잖아요. 괴롭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분이 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진짜 평강이 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삶을
0: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전해드리는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으로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냐고요. 그 행함에 대한 데피니션이 분명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원래 말씀을 들어주면 어디까지 가야지 참된 행함, 온전한 행함에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말씀 노릇을 내한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 노릇 한다는 건 뭐죠? 먼저 말씀은 뭘로 온다고요? 돌에 새긴 법으로 온다 그랬죠? 말씀은 소위 선악과

죽고, 그죠? 내가 살아서 그 말씀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위, doing이라고 하죠. 그것을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반이야 반.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의 그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선악이 따로 있고 생명도 누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예요 하나. 선악과 생명은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소위 말하는 이것이에요 이것. 이 성경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뭘로 오죠? 선악으로 온 거야. 우리의 발가벗음을 알려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려주고 우리의 사망의 실존을 보여주는 일이 돼야 돼요. 그 일이 없이는 이거는 죽는 자인데 죽은 자인데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대도요.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리 했는데도 주님께서 난 넌 도무지 모른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했는데. 그럼 불법이 아니라 온전한 법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먼저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사망이라는 나의 어떤 situation, 내가 지금 뭐냐? 사망이다를 알려주고 그 벗었음을 알려주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떤 이 진짜 너 죽은 자가 뭘 인식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태여 그런 이제 표현을 쓴다면 나의 사망을 인식한 그 장소가 이제 죽은 자를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죠? 오로지 산 자만 일할 수 있어요. 산 자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그러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먼저 뭘로 오느냐? 보이는 선악으로 오고 죽은 곳에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안 보였어요. 만약에 생명나무가 보였고 선악과가 따로 있었다면 바보 병신이 아닌 다음에 절로 가지. 왜 그걸 먹고 있었냐고. 그 왜 그랬겠어요? 나무는 마치 그 나무가 생명나무처럼 보인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생명나무처럼 보인대도 이것이 마치 지금 먹어도 살 것 같고 그죠? 죽었다가도 다시 살 것 같고 그래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내면은 뭐 다 될 것 같아. 우리 자식 문제 해결될 것 같고 우리 요즘에 잘 안 풀리는 재정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각자 그 각자 뭐 관계 문제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낸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야 되는데 죽음에 이르지 아니고 이걸 막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불법이야 불법.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래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문제예요. 나는 먼저 죽음에 이르었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지킨대도 더 디테일하게. 아까도 아주 귀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밤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잘못 알아들으면은 뭐 무념무상이 된다는 거죠. 무념무상. 이게 잘못하면 뭐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오히려 내가 죽은 곳에서 왜냐면 내가 이것을 지켜내려면 그 방법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목표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생각해놓고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 이건 됐다 안 됐다 자기가 판단하고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 그러고 이런다고 이러면서 하루를 또 속고 사는 거야. 그리고 안 됐는데 된 것 같으니까 됐다고 또 자랑하고 자랑 좀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또 약간 올려줘 위에 올라가서 하라고. 그 사람도 또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지도자,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과 나의 구원의 필요성. 나야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리스도인데. 나는 진짜 그 죽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그 심령이 상하했을 때 그 자리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일을 디테일하게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한대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래도요. 오히려 하는 자들이 돼요. 오히려 그분이 인도하세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더 인도해 나간대도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이 진짜 자기 무력함과 그 진짜 갈망하고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자신감도 다 떨어지고 진짜 오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포커스가 그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 He's with me, I am with him. 그분도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오로지 이거 하나 믿고 있으면 결국은 그분이 인도하신대도 결국은 그분이 디테일하게 일을 하세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0: 월요일날 내가 뭐 분들 몇 분 내가 이게 간증한 분도 있는데 월요일날 만나보나 이게 제가 좀 부끄럽지만 내가 다른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월요일날. 근데 왜냐면 우리 동네가 좀 멀잖아요. 굉장히 여기서 발렌시아인데. 근데 그날 뭐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론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뭐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잠을 청해야 하는데 그날은 너무 잠이 안 와. 도저히 올 것 같지도 않아. 왜냐면 3시간 반 잤는데 한 10시간 잔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가지고 뭐 요번 주 설교를 아가서도 쫙 보고 또 밑에 내려가서 또 거나하게 또 밥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뭐야 비벼서 먹고 그리고 뭐 이게 딱 앉아있는데 45분이야 4시 45분. 야 이거 이 긴긴 새벽을 어떻게 지내나. 이미 아가서는 이미 인사이트가 풀리 채워졌고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 아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근데 거기가 저희 집에서 다른 사람은 25분 걸리는데 저는 14분 만에 가요. 그래서 14분에 딱 가가지고 15분 만에 딱 들어갔네. 그래서 혹시 또 뭐 그래도 이제 내 얼굴 아는 사람 있을까봐 저게 여기로 왜 왔어 이럴까봐 자기 왜 놔두고 그래서 푹 숙이고 거기에 저 뒤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난 이제 기도 빨리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뭐를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 15년 동안에 이게 너무 이게 좀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떠날 생각을 했어 솔직히. 그래서 이 사역의 이 현장을 떠내야 되는 말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좀 쉬려고 해요. 한 달 정도 쉬면서 기도를 하면 아니면 이 사역의 모습을 확 옛날처럼 다시 그냥 극장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체육관으로 돌아가느냐 뭐 아니면 그냥 저 옛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깃발 꽂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순회 전도하고 하여튼 뭐 생각이 많았어요. 이반젤리스트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여튼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떠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움직이는 거 막 떠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떠나려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 하여튼 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나는 떠나는 걸 멋있게 생각했는데 이게 인내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인내는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야 보니까. 인내는 그리고 재밌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인내를 안 그러죠. 그건 누린다 그러죠. 힘들면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힘든데 떠나가는 걸 도망이라고 힘든데 있는 걸 인내라 그래요. 그럼 네가 힘든데 있으면 인내인데 힘든데 떠나면 우리는 멋있게 거창하게 전도자라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는 도망자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인내를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기 싫어서 그러려고 근데 딱 그러고 나니까 베이비 안 쉬고 올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할래. 그래서 아니 마음이 이게 편해졌어 사실은. 예. 네. 근데 그게 왜 마음이 편해? 근데 그게 뭘 편해졌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도 힘들 때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도 고독하고 하나님이 함께도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곧 뭐 그렇잖아요. 괴롭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진짜 평강이 오는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왜 그날 계란 말아서 비벼먹고 왜 온누리교회를 갔냐고. 사실 10분만 더 오면 여긴데 10분만 더 운전하고 오면 여긴데 왜 남의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냥 뒤에서 숨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흔들어서 거기다 앉혀놓고 그 목회자의 말 입술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는 자리를 떠나죠.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날 어디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고간증을 했더니 그 신방 그 하는 비즈니스 하신 주인이 또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아. 지금 떠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있는 그 현재 그 상황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에 또 그 응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치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한낱 어떤 이론과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고 믿어요. 다 우리들의 얘기야. 그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도 나고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양털 뭐 염소 가죽을 붙이고 가서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도 나고, 그렇죠? 우리 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자신도 나고, 그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나고, 다 나야 나. 그 성경이 내 얘기들이죠. 우리 얘기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행치 아니하며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행치 아니한다는 것이 내가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은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왜 그러죠? 할 수가 없다. 글로 가야 돼요. 할 수가 없다예요. 그 문제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런 주문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 할 수가 없음을 우리 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순간 금방 사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죠? 사망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결국 이제 율법의 경우는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버리고 오라. 이런 얘기 안 하죠. 나의 멍에를 지고. 그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뭐 아무 하나님 아무도 없이 이렇게 너는 최전도사 근처 가서 엑스트라라고 해서 오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짐을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짐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하는 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누리는 짐이 되고 즐기는 짐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짐이 되고 즐기는 짐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짐 위에 하나님이 덜썩 앉으면은 그 짐이 어떻게 될까요? 대빵 무겁죠. 우리가 대빵 무겁다. 하나님 위에 앉으면, 그죠? 무거운 짐을.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짐이 몰려져 있는데 내 안에 오셔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짐도 우리에게 뭐예요? 즐기는 짐이 되고 누리는 짐이 되죠. 상상할 수 없었던 무게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친절한 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받들고 그 무거운 짐을 받들고 살려니까 수고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그분을 받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을 받들고 이런 받듦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과 받듦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짐이에요. 나도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17살 때 부활했습니다. 경포대에서 17번 빠졌다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3번 오락내락 하면 죽는다는데 나는 3번을 6번 가까이 이렇게 왜냐면 17번 내 쉬었어요. 나 살려! 살려! 앞에 막 내가 주부 타고 노는데 나 내 소리 못 들어. 살려줘! 살려줘! 17번. 그래서 결국 19번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남자 자존심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내가 창피하게 구조를 해야지 구조가 되었나. 막 그때만 너무 그냥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한 시간에 두 명씩 빠진대요. 왜냐면 낮은 데인데 고기만 쏙 들어간대요. 그 내가 이제 탁 착취하려고 하는데 쏙 들어가잖아. 무적행으로. 그래서 무적행으로 쭉 빠지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미리 보고 있다가 언제 들어가느냐. 15번 이상 넘길 때 들어가는 거야. 미리 들어가면은 머리 끄레기 잡아당기니까. 다 지쳐서 포기할 때 들어가서 우리를 끄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어렸을 때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거기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엇이가 있다는 생각을 그때 분명하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때 죽었다. 그럼 나는 그냥 17살까지 재롱떨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있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그렇 또 뭐 비슷한 뭐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자리 앉혀놓고 돌려다 놔요.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기대라는 거야. 뭘까? 그쵸? 하나님도 어느 날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마가교회 뭐 이렇게 별 일이 안 일어나고 솔직히.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15주년, 뭐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다 했으리. 내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15년 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면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거 뭐 죽을 뻔하고 멤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계속 같이 인도하면서 할 때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히려 기대가 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안에서. 내가 그분과 떨어져서 그분을 받들어야 된다면은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빨리 좀 제발 내 머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입술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의 표정은, 나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직도 이 골치가 저 골치가 돼 있을까? 아니에요. 골치가 더 이상, 뭐 변할 거 아니에요.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바꾸죠. 안 그러면 뭐죠? 우리를 의무와 사명으로 묶여서 맨날 그분을 업고 왕 다녀야 돼요. That's the big difference. 여러분, 이게 딴 때 얘기가 아니라도,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겐 무거운 짐이 되고, 누구에겐 즐거운 일이 되느냐. 이렇게 즐거운 일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일까요? 열매를 낳기 때문에. 즐거운 일은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반석에서 열매, 이런 돌에서 열매가 있나요? 열매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흙은, 그죠? 흙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물만 계속 공급된다. 그럼 어떻게 돼, 그 흙은? 그죠? 완전히 오죠. 이건 재앙이죠? 근데 흙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씨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고, 바람이 불면, 곳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생명체가 탄생해. 거기서는 열매를 낳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여. 복 있는 자는 즐거워하여. 그 우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은. 그죠? 제가 마가교회 유년부에 대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평가에 예? 저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라고 이제 주문합니다. 복음적으로. 아,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잘 모르니까 복음적이란 거를 뭘로 착각하느냐? 띵까띵까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볼 때 완전히 뭐 완전히 스포일된 아이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여태까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왔던 거 율법 안에서 아이들을 묶으면서 또다시 이 일을 또다시 리피트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 내렸어. 율법적이든 복음적이든 아이들은 안 된다. 언제 되냐? 애를 낳아야 된다. 이게 망고의 진리야. 부모들이 너는 절대로 이만 모른다. 애를 낳아야 한다.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야. 복음도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고 이것이 나의 그 씨앗이 뿌려져서 이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곧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이 씨가 그 안에서 발화할 때 찢겨지는 고통, 또 찢겨지는 고통과 나와 연합된 나의 이 토양이 함께 찢겨지고 함께 썩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고 그것에 진짜 각종 걸음이 투입되고 옆에 앉으신 분들을 걸음이라고 여겨주세요. 지금 정거에 투입되고 그래서 그것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올 때 그걸 그 영적 해산의 수고 네가 뭐요? 아이를 낳으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에 영적 해산의 수고를 더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근데 그 일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셋째 낳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낳는 즐거움 안에서 그 즐거움 안의 결과가 뭐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며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막 계속 진행되어질 때 우리 삶이 막 즐거운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는 뭐 노산 이런 말이 없어. 죽을 때까지 나니까.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아야 철드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무거운 짐을 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죠. 오케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뭐라고요? 지고. 그러니까 그 짐의 주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주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손을 놓고 그것을 하는 주체가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는 안 넘겨줘. 그래서 율법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1% 힘만 있어도 절대로 주님께 안 넘겨준대요. 젖먹는 힘이 남아있으면 젖먹는 힘을 쓴다. 어렸을 때 그 힘, 그것까지 쓴다. 우리는 그것을 넘겨주느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지느냐. 그 싸움.
1: 지금까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마가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화난 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방 전체를 환히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작은 초라도 불을 밝히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의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살라고 권면하였는데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밝은 삶을 사는 BBM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갈등에 맞히는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1: 제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0: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여가 이러하니라. 흑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일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삿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식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대의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지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레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활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이야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사람 야시엘이더라.
1: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부아 사람 스마아

0: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세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여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일천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마자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족 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구약성경 역대상 11장에서 1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루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다루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종 기도 시간이 힘들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받은 은혜와 간증 또는 소감이나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간증과 소감 사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 밖에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방송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기쁜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해 보시면 이메일 보내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아래 남기실 말에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도 있는데요. korean@bbnmedia.org를 이용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더럽고 타락한 도시, 부도덕이 엄청났던 도시, 이곳에 복음의 빛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A.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적으신 주석을 한두 가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지적한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보다 훨씬 많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회당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재능 있는 설교자나 선생이었다면 그 사람을

있었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 자신들이 가진 말씀을 상고하여 바울이 설교한 말씀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달랐습니다. 자, 인용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붙잡혀라고 적혀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해보면 5절에 나오는 이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장만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와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은 헌금을 가져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탐정 역할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배경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때때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은 헌금으로 후원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바울의 영혼과 마음에 큰 부담으로 느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 거민들에게 예수가 참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다시 적대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바울에게 들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너희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한 이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우리들의 손에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나누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대적하던 고린도의 유대인들에 관한한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모독했을 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상징적 행동으로 자신의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고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에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계획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것을 떠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이곳에 회당 옆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귀곁에 들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참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회당을 떠나게 될 때 디도 유소는 심령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려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의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얻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투자했던 그 시간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고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믿기 시작하였지만 한 명 한 명 믿기 시작한 성도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서 얼마 가지 않아 수백 명의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디도 유스도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만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보라 불리는 사람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글들과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그 진리가 이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8절은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혼자만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그의 온 가정이 모두 주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보에게 있어서 이 결단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정은 그 지역에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또 회당에서의 지위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한 회당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보는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찾았으므로 개인적인 희생이라는 측면이 있어도 어떤 희생도 너무 큰 희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보에 관한 아름다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보는 신자로서 침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보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공중 앞에서 시인하고 자신의 구세주에게 드리는 충성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는 증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어떠한 일이 마땅히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디도 유스보와 그리스보 그리고 그들의 온 가정뿐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천박하고 부도덕하고 상상 이상의 방탕함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악이 들끓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준비시켜 놓은 심령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자들이 만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는 분은 이 말씀 아래 줄을 그으셔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한 8절의 후반부에서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라고 한 말씀을 주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순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후에 침례가 따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었을 때 그 말씀에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믿는 자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자였고 거듭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공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들었고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의 사역에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복음의 승리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였겠습니까?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저희들로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우리가 거할 완전한 처소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천국이야말로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 완벽한 천국에 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은 방송 듣기 외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BBN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BBN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전문 자원봉사자와 1대1로 신앙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방을 통해서 철저히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지켜드리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께서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구원에 관한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 www.bbnchat.org 즉 bbnchat.org로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요즘 쓰레기 매립지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는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압으로 탈취제를 발사하는 기관포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탈취제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향내는 악취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는 단순히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윗왕도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그는 자신이 도덕적 잘못을 기리기 위해서 침묵, 기만, 경건 등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는 죄를 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를 광고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광고에 둘러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TV를 시청해도 혹은 길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광고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속에 진정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로 안내하는 광고는 얼마나 될까요? BBN에서 마련한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는 그 많은 광고 가운데 영혼을 구원과 자유로 이끄는 생명의 광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산하는 샘무엘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다윗과 같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을 걷고 있지 않으세요?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채플힐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인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바로 알고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소산하는 샘물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 할렐루야, 박인환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천사의 음성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천사도 이 장군 천사가 있고 쫄병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특별한, 이 지금은 사건이 특별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쫄병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천사에서도 가장 장군인 장군, 우두머리인 이 가브리엘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 천사, 참 이 갈릴리가 어디냐? 갈릴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나사렛의 갈릴리 어디냐? 이 동네는 이 중상층이 사는 동네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리아 부모들은 잘 사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풍성한 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참 물질적으로도 충만한 그러한 아주 곱게 사는 한 그 마리아의 그 모습입니다. 갈릴린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도 이 동네에 가보면 동네 어디서 당신 사십니까? 그러면 동네 보고 되게 알아요. 어디서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인컴의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산다 그러면 괜찮다. 또 저 시골에서 산다 그러면 또 경제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산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마리아에서 천사가 사람처럼 나타나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죠. 주님, 저희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응답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있죠. 그 머리를 확 숙이고, 주여,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마리아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마음의 귀를 열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마음으로 듣는 그 음성이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해보면 참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보니까는 그냥 아무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매니저나 이 보스의 눈에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천사가 누가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암만 노력을 해도 성공할 것 같으나 하나님 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도록 선택하신 것인데 우리 삶에서 이 비전을 누가 넣어줍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개 그 아웃라인을 주세요. 내가 과연 5년 후에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10개월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꿈을 주고 믿기 비전을 주고 있는데 꿈이 이 비전이 이 다시 리얼라이즈가 돼가지고 현실이 되는 이 모습입니다. 보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네 가지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너가 축복을 받을 거다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네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보니까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이가 마리아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3살, 14살 먹은 티네이저 정도 되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은 예수. 예수 하면은 구원. 마사야라는 뜻인데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굉장한 큰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읽으면 참 이게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사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저희들에게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외에 저에게 주시리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다. 세 번째 메시지는 천사로부터의 메시지 조상 다윗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을 예수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는다는 것. 할렐루야. 히브리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많은 그 선지자들과 또 아브라함과 또 롯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이 언약은 받지 못했다.

0: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받았지요. 여기서 보면 이 언약을 맺으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맺으려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셸라.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노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습니까? 이 언약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이거 보면은 증거도 받았지만은 언약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지 못했던 이 언약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이 어떤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뜻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나신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번째 그 메시지는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뜻하는 것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몸만 지금 세상에 있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지금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어때요? 보니까는 여기서 33절에서 보니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가 아이를 뵐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 천사 사가랴가 여러분들 공부했죠, 저번 주에. 사가랴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을 천사에게 표현하는 그 불신의 사가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서 사가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 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이 쓰여진 책,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옛날 이게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스가랴는 보면은 이 천사가 이러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때 돼 봐야 알지. 내가 지금 뭐 5년 지금도 잘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믿음에 대한 그 이슈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슈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스가랴 같은 마음,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은 지금 쓰여진 것은 우리가 지금 읽는 사람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보고 있나.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이 복음인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지식으로 소위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소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그노시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리아는 물론 천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저는 남자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소위 얘기하는 나같이 천한 여자가 이 많은 여자 중에서 아까 제가 우리 차 타고 오신 성도님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만이 겨자가 여자 우치구의 여자가 몇 명입니까? 40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0억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결혼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40억의 남자가 있는데 필요한 남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저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나님 저를 택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은 죄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찬양을 하시죠. 저같이 이 한 죄인의 여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표현한 것이 의문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여자 중에 저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온다는 건 모르죠. 그러나 이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650년 전에 분명히 저는 마리아는 이사야를 공부했던 사람. 천사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나같이 천한 여자를 선택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 이게 보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그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지금 이렇게 예수 이제 잉태를 하는 그 순간인데 거기서 보면 또 2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역에 들어갈 때 그 모습하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제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는데 5월달, 6월달이면 혼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제 생각을 해보면서 혼인, 예수 그리스도 혼인에서 그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큰 이 지금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포도주가 나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믿음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참 이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여기서 똑같이 해서 보니까는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항아리가 여섯 항아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이.
1: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산하는 샘물 시간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과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채플힐 한인교회 박인환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apelhillchurch@gmail.com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산하는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우연의 일치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잠깐 우리 어머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 함께 감사 노래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어머니께 감사 박수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저희들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우리 어머니 잠깐 서 계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들을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다 받으셨는지,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못 받으신 손 들어주시면은, 예, 나가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머님께 감사 박수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2부 예배에는 하나씩을 갖게 되겠는데요. 오늘 내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고 또 주의 훈육과 또 교훈으로 양육하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성은 그리고 남수정 자매님 부부 그리고 또 김상진 형제 라다솔 자매 또 자녀죠 김은유 그리고 또 남문희 자매님 오기로 하셨는데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오늘 못 오기 시작했어서 내 아이를 오늘 환하시기 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에 있는 환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임철순 선교사님, 가하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가나에 대한 선교 보고 및 도전을 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는지 저희를 직접 듣기 원하고 또 도전받으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교의 비전이 날로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김병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더 브릿지 침례교회에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말씀 부탁을 받아서 증거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하심으로 서로 격려와 축복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3부 예배를 조금 마치고 나서 저희들 교회에서 끝나자마자 출발하여서 5시에 WG 침례교회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김혜성 목사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딸과 아들이 5월 19일 그리고 6월 2일 이런 일도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내일 미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식 전날 하루 전날 18일에 이영순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복된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떨어져 있다 보니 많이 또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예식과 또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지에 있음 광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미국에서 돌아온 6월 7일 주일 점심에 간단한 조촐한 리셉션을 통해서 저희들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식사 대접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점심 교제이기지만 여느 다른 점심 교제 다르게 저희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아들 또 딸 내외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념할 만한 또 사진들을 또 디스플레이해서 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주중에 있는 수요 다음 주 수요 그리고 목요 금요 성경 공부 예배 그리고 기도 모임이 전도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서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유스럽게 찾아가셔서 문안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드림을 위해서 변찬 집사님께서 대표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맑고 밝은 날 주셔서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러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혀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상환 목사님, 이제 또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결혼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정말 처음부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축복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결혼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갔다 오실 때 가족분들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이 여행으로 인해서 또 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먼저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어머님들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아닌가, 바로 기적이 아닌가. 그 어머니들의 섬김과 희생, 사랑,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양육되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인사하다 보니까는 임철수 선교사님 아까 예 오셨는데 어디에 가오수 선교사님은 이따가 오시네요. 예 계시고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임철수 선교사님 오늘 일부에 보셨는데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직접 그 생생한 가나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또 듣고 배우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보실 때 사도행전 6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예, 스데반인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 그 한 사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론으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각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주 앞에 나와 참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참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그런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죠.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그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세워진 일곱 집사의 이름이 모두 하나같이 그리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노스, 예,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스테파노스죠.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리고 그의 삶은 단순히 살다가 죽은 그냥 여느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라는 뜻의 이름대로 면류관을 위해서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 교회는 흩어졌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죠. 또한 그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 훗날의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쓰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세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정말 넘치는 충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의 충만을 이루고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 과연 현대화되어지고 물질과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수많은 것들이 전에 비해서 풍족한데 그 풍족해진 만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마음도 풍족해졌는지 충만해졌는지. 성경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의 모든 삶을 대표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충만이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뜻을 살펴보자면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친다, 온전하다, 무겁다, 때가 이르렀다,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다 등의 의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원어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플레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이레스. 또 하나는 플레이소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충만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플레이레스, 플레이소. 플레이레스는 점진적인 충만으로서 어떤 사람의 인격, 내적인 경건이 매일의 일상에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점점 채워지는, 꽉 차는,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플레이레스. 반면에 플레이소는 어떤 돌발적인 긴박한 위기 상황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역경,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일어난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한 성령 충만. 또 사도행전 4장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마치자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성령 충만은 플레이소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충만하였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은 플레이소가 아니라 플레이레스, 즉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에 의해 이끌리고 지배를 받으며 성령으로 단 한 번이 아닌 점진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하며 채워지며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으로 빵 터뜨려서 위대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점점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5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믿음이 커지며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일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자라지고 충만해져 온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은 먹을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의인,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넘쳐나며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이끌려져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수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죠. 믿음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갈등 상황, 이 갈등이란 이 영어로 crisis라는 단어를 씁니다. crisis. 이 단어는 원래 결정, 분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crisis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위기는 동시에 결단의 순간이기도 하죠.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결단과 분별을 통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전환점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며 그 말씀에게 나를 내어 던지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만몸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서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이죠. 다시 말해 교회의 성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 스데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5절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고 권능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 이끌렸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의 열매이죠. 예, 사이와 오 자양, 충원자 할 때 이 충이라고 됐었던 이 충성이 사실은 faith,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떤 내가 믿어야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렇죠?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가 오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믿음으로 권능으로 말씀 지혜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득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계속해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심리적 정신적인 황홀경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슬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꿈과 다시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령 충만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래서 무슨 뭐 꿈을 꾸고 환청을 듣고 뭔가 복수 이런 거에 의해서 마치 성령 충만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매일의 매일의 삶에서 육체의 연습을 통해 우리의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즉 하나님을 닮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훈련.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더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영 대신 그 성령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 네 분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옥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에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깨닫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올해 목표, 올해 그런 어떤 비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예.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은 특별한 감정이나 신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상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라 충만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한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말을 당연히 믿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별로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가 하는 것이 직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히 선포하기를 구약에서 약속하고 가르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시간상 다 읽으면 돼요. 사도 이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여러분 정말 구약의 모든 것을 통으로 짜가지고요.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충만케 되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힘든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온 세대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걷지 않다 보니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자꾸만 방전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은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삶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스데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입니다. 유용한 사람. 당시 초대교회 때 스데반만큼 유용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죠. 정직하고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말한 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너희 가운데 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막 5천 명이 구원받고 또 3천 명이 구원받고 막 지금 넘쳐나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예 사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3절 예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분이 배경이 무엇이고 지식이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택하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더불어 일곱을 선택했다 말합니다. 예, 저 5절 다시 보여줄래요? 5절 3절 5절 5절이 없어요? 네, 2부에는 띄워주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5절에서 우리가 기뻐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믿음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이고 지혜란 무엇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란 뭐냐면요. 이 귀가 있는 알아들은 귀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로 통으로 짜여져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생긴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뒷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 권능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당시 사도들만 행했던 큰 이적과 기적을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행하였다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이는 유용한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8절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런데 원래 당시에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하니까는요, 자기의 힘으로 이사,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케 되어 넘치게 됨으로 나타나지게 된 것이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던 그가 단 한 번의 설교로 돌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지혜가 많았다고 하죠. 세게 하지 말고 살살 설교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융통성을 가지고 그랬다면 조금 더 오래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으며 열매를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지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 아닌 바로 스데반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그 스데반을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깨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은 이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한 번의 메시지로 돌맞아 죽어버립니다. 마치 유용해 보이지 않습니다. 헛돼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고 일회용 소모품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짧게 쓰임을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컵받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미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컵받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유용하고 쓰임받아서 단 하루를 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이는 유용한 사람. 스데반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단 한 번의 설교로 설교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집중합니다. 우리의 일에 집중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라. 복음을 나누라.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이루게 되었죠.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어찌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교회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이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이 임하니까 붐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사방 박해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다 보니 나가는 족족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뿐만 아니라 땅의 맨끝 지역까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을 앞에 두고 돌로 쳐 죽인 가장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전도자가 되어 복음의 진보를 바톤을 받아 이어가게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찬스로 그 바톤을 누구에게로요? 바울과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바톤을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바톤을 쥐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단 하루가 되었든지 단 하나의 일이 되었든지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바톤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불강동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수많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기 원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충만한 자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가? 마치 이렇죠.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매일, 아니 매일을 보기보다는 매주, 적어도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는 매주가 아니라 매년이 아니라 인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는 결국 남아메리카의 한 미전도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섯 명 모두 그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댔죠. 그들의 시신을 살펴보던 차에 그들 주머니 안에 권총이 있었답니다. 총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낭비. 이 유능한, 이 얼마나, 정말, 뭐 선교하러 간다. 선교도 그렇지만 선교하러 가서 다 입번 끝도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는 말하죠.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남편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 2학년 때 쓴 일기가 발견되었죠.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는 일기장의 한 구석,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Lose.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 같은 인생에 주님 불을 붙여주셔서 그 막대기가 다 재와 재가 되어서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갈망했던, 그 후 살해당한 남편들의 아내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 부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에 조리면 어떻고 말이면 어떻습니까? 일회용 소모품이면 어떻고 막대기면 어떻습니까? 타다 남은 부지깅이에 쓰다 타다 남은 막대기면 어떻고 재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전에 매일의 삶을 통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어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일 죽을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기는커녕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과 삶을 모두 다 내어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는 돌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7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지 않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는 그의 고백, 그의 말대로 그런 삶을 영원을 위해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내어버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당장 보이는 유익들로 또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맞바꾸어 삽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향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이 아침에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대기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에 있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어 주의 뜻대로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고백하시겠는지요.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 단지 스데반 짐 엘리엇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막대기로든 횃불로든 제가 되었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 이 앞에 나오셔서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온 동안에 잠잠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심으로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합당한 그릇으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며 소망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귀한 교회와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상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유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보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2부 그리고 3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냐고요? BBN 방송이 사업 광고 없이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청취자 후원으로만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동력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오늘도 이 기적에 동참할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이 적어서 망설여지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후원해 주셔도 되고 또 매달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사용됨을 말씀드리면서 후원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인 일은 없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약속을 어긴 죄들은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범죄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지요? 자, 이제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0: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정말 꿀보다 꿀송이보다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 심기워져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푸른 잎들과 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성부와 성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꿀종이보다 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
1: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잘 지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음식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좋은 음식, 머리에 좋은 음식, 또 뼈에 필요한 음식, 피부에 필요한 음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까지 가기도 하고 더 심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식품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다 잘 먹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잠깐 하나님 주신 음식의 영양가를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가 참 좋아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입니다. 또 여기에 시금치가 있어요. 시금치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비타민이 많아서 힘이 쑥쑥 생긴답니다. 또 여기에 파가 있습니다. 파. 비타민이 많아요. 감기 걸리면 파를 많이 먹어보세요. 감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는 거, 김치. 김치에 뭐가 많죠? 유산균이 많아서 위와 장이 튼튼해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잡아올리는 생선이 있어요. 특히 등이 푸른 생선은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이 모든 음식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지혜도 많고 몸도 튼튼해진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조금 먹거나 화를 내며 먹거나 맛없게 먹지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이 내 몸에 흡수되지 않아서 기운도 없고 또 키도 안 자라고 또 나중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짜증만 내는 사람이 된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 가서 살 때 우상에게 바친 고급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라도 맛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급 음식과 고기만 골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0: 무려 8조 원.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오늘부터 음식을 잘 먹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먹는 어린이가 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음식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맛있게 먹자라고 해보세요. 자, 밥을 맛있게 먹자. 그래요. 국도 그렇죠. 콩나물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또 생선 맛있게 먹자. 남기지 말고 끝까지 잘 먹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햇빛과 바람, 비를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게 과일과 채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자, 귀한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김미연 집사님, 연못가에 자라는 찬양 함께 배우겠어요.
2: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를 같이 안 하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우리 맞이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예쁜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연못가에 자라는 가사 한번 우리 다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1절 가사만. 시작.
4: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천사같이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맑은 샘물 거울에 몸을 비추며 푸른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2: 정말 예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선생님이 한 마디, 두 마디, 네 마디까지 한번 불러줄 테니까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고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0: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죠. 다 같이 시작.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될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부를 때의 유형은요, 고음이 많이 나오죠. 높은 음이. 그럴 땐 자신 있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다시 부르겠어요. 시작.
1: 연못가의 자랑은 한 손이 될까.
0: 그 다음에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들어보세요.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여기까지. 천사 같은 시작.
1: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0: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세요.

올가을에부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왔던 친구들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정이, 은지, 경빈이. 우리 세 친구가 처음 와서 너무 창피한가 봐.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큰 소리로 맑은 샘물 가을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정말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절을 우리 미정이 친구가 한 번만 불러볼래요? 자, 1절 한번 해보세요. 자, 반주 해줘보세요.

정말 잘 불렀지요. 너무너무 네. 예쁜 목소리로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부르고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주 다시 해주세요.

0: 백합화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동화 선생님하고 불러볼까요? 자, 큰 소리로 동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목소리였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예쁜 목소리를 가진 비에 대해서 우리 들려줄 거예요. 나는 비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예요. 봄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넓은 하늘을 구경하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심술쟁이 겨울이 굳게 문을 닫아버리게 한 땅을 자꾸자꾸 두드려요. 나지막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싱싱 소리를 내고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인 듯 함부로 날뛰며 심술쟁이 찬바람을 물리치고 꽁꽁 얼었던 겨울을 쫓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정답게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이렇게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요. 10번, 20번, 50번. 이렇게 하면 땅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즐거운 봄 소식을 담뿍 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땅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며시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지요. 아우, 잘 잤다. 어서 오세요, 빈님. 우리가 빈님을 무척 기다렸어요. 기나긴 겨울은 너무나 지루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온통 방 안에 가두어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제 우리 빗방울들은 땅속 안으로 들어가서 어두움에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깨워요. 아무런 말 없이 어깨를 살며시 흔들면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진달래님, 어서 잠을 깨세요. 봄이 왔어요. 춤추고 즐겁게 노래하는 봄이 왔어요. 예쁘게 얼굴도 단장하시고 붉은 전지도 찍고 어서 밖으로 나오세요. 봄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어? 할미꽃도 일어나세요. 우와, 복숭아꽃, 살구꽃 너무너무 반가워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나, 노랑노랑 개나리도 있네. 빨리 일어나. 나는 모두의 뿌리에 물을 담뿍 주어서 일어나게 했어요. 우와, 드디어 진달래가 예쁜 봉오리를 보이면서 잠을 깼어요. 예쁜 민들레, 할미꽃, 개나리 모두 예쁜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는 아이 추워하며 일손을 멈추었던 농부 아저씨도 바쁘게 봄 냄새가 나는 들로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산가들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또 산새들은 짹짹 노래하고 나비와 벌떼들은 춤을 추며 일하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햇님이 뜨겁게 내려쬐이는 무더운 여름이에요. 우리들은 하늘에서 많이 많이 내려오고 굵고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낙비라고 해요. 여러 날 내려올 때는 장마비라고도 하지요. 하늘은 시커멓고 번개가 무섭게 번쩍 우장창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은 무서워 하고 벌벌 떨기도 하지요. 우리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시원한 물이 되어서 여름철에는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가득 채워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강물에서 즐겁게 뛰놀며 자라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1: 신나게 강가에서 고기도 잡죠. 우린 언제나 바람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타볼래요? 너무너무 신나지요. 또 여름철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우리는 보슬비가 돼요. 왜냐고요? 보슬보슬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내려오면 여름철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일들을 어루만지면서 내려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올나올 춤추며 내려오지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아주 예쁜 동화 잘 들었지요? 자, 이 시간에는 한 주일 동안 암송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어요. 먼저 미정이, 경빈이, 은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는데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두세 사람이,
2: 두세 사람이
0: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2: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0: 나도,
2: 나도
0: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그들 중에 있느니라.
0: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2: 18장 20절 말씀.
0: 자, 쉽지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경빈이 오빠가 제일 큰 오빠니까 한번 해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의젓한데 목소리를 좀 씩씩하게 해봐요. 자, 시작.
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목사님 같으네요. 그죠? 자, 우리 이번에는 은지 언니가 해볼까요? 은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방송국까지 혼자서 왔대요. 자, 은지 시작.
4: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와, 너무 잘했어요. 언니답게. 자, 우리 미정이 해볼까요? 자, 미정이 해봐요.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어머,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미정이가 한번 다시 해보자. 아, 다시 해봐요. 자, 시작.
5: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해요. 자, 시작.
2: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0: 자,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잘 암송하시고 귀한 한 주일 되기를 바래요. 자,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김미연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0: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와 햇빛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어린이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잘 지내시길 바라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어느 날 영원히 이사를 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라. 그날이 올 겁니다. 어떤 분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지만 참석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사는 것이 가장 낫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금방 온라인에 그분의 장례식 장소가 변했다는 새로운 안내문이 실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머물 장소가 바뀐 거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분의 삶을 바꿔주셨고 이분은 거의 50년 동안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장소를 바꾼 것이죠. 이사를 간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땅을 떠나서 장소를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둘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같은 누군가가 우리 곁에 없다는 슬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섬겼던 많은 사람들 곁에 정말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과 우리 자신의 가장 적절한 장소 변경 시기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잘 알고 계세요. 우린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해서 결국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